0: 刚被捕的来的。
1: 아그게나가서그순간에좀긴장을해서선생님혼자내나빠이거내나빠이거들고아니아나가서그룹마월달리거네합가문에계속그런데전부진짜들어가야되는것같아아유멤버아마렉신고만봐보라사기내고마들내가서와아마이터할때야우스다서고마들내고무서운데고지내서도쿠터가알고네아테스트제가되겠지